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사흘간의 중국 방문을 마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귀국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단의 취재에 응해 타이완과 관련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의견 교환에 대해 이야기는 들었지만 코멘트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타이완에 대한 무기 매각에 대해서는 조만간 판단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시 주석과 회담한 데 이어 15일에는 차담과 점심을 함께한 후 사흘간에 걸친 공식 일정을 마치고 중국을 떠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기자단의 취재에 응해 시 주석과의 의견 교환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이완 관련 문제에 대해 이야기는 들었지만 코멘트는 하지 않았다면서 그의 생각은 매우 강했지만 나는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 주석으로부터 미국이 타이완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무기 매각에 대해서는 타이완 측과 협의해 조만간 판단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일련의 회담에서 양 정상은 경제와 무역 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면에서 많은 합의를 맺었다고 성과를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미국 보잉에 200대 이상의 항공기를 발주하는 것이 포함된 외에도 중국이 미국산 콩을 수십억 달러분 구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정세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은 양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돼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 일치했고 시 주석이 해협의 군사화 등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 개방을 위해 중국이 이란을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는지 기자들이 묻자 나는 부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1: 타카이치 수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15일 밤 전화로 회담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화회담은 15일 오후 7시 반부터 약 15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전화를 거는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설명한 후 경제 안보를 포함한 경제와 안보 등 중국을 둘러싼 과제를 중심으로

0: 의견을 나누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세에 대해 긴밀하게 의사소통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이란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타카이치 수상은 한시라도 빨리 사태를 진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일본의 기본적인 방침을 재차 전해 일본과 미국이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계속해 가기로 확인했습니다. 회담 이후 타카이치 수상은 기자단에게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흔들리지 않는 일미 동맹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타카이치 수상은 또 다음 달 G7 정상회의를 기회로 만나는 것을 기대하며 긴밀하게 연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자단이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일본과 관련한 의견 교환에 대해 설명이 있었는지라고 질문한 데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일본에는 큰 힘이 돼줘서 매우 감사한 내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1: 유엔의 터크 인권 최고대표가 15일 일본을 방문해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유엔 차원에서 연대해 노력해가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유엔 인권 담당 부문의 수장인 터크 인권 최고대표가 15일 일본을 방문해 중학교 1학년 때 북조선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동생으로 피해자 가족회 대표인 요코타 타쿠야 씨와 한 살 때 어머니가 납치된 다구치 야에코 씨의 장남 이즈카 코이치로 씨 등과 도쿄에서 면담했습니다. 면담은 비공개로 약 40분간 진행돼 가족들은 모든 피해자의 일괄 귀국 실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전하고 유엔의 지원과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터크 인권 최고대표는 직접 가족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며 이 문제에 관심이 모이도록 노력해 가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후 조속한 해결을 위해 유엔 차원에서 연대해 노력해 가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면담 후 요코타 타쿠야 씨는 제 어머니 사키에게도 배려의 말씀을 하셔서 정말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면서 큰 용기를 얻었고 북조선에 대한 압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즈카 코이치로 씨는 어머니는 납치된 지 오랜 세월 동안 북조선이라는 잔악한 국가에 의해 인생이 계속 유린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말씀드렸고 이번 면담이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0: 기하라 관방장관은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인 마츠모토 쿄코 씨의 가족 등으로부터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서명을 전달받고 하루라도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마츠모토 쿄코 씨의 오빠인 하지메 씨와 당시 소속돼 있던 노동조합 UA 젠센의 나가시마 회장 등은 15일 저녁 수상관저에서 납치 문제를 담당하는 기하라 관방장관과 면담하고 모든 납치 피해자의 조기 귀국을 요구하는 100만 명 남짓의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하라 관방장관은 정부에 제출된 서명 수가 누적 2천만 개를 넘어섰다는 점을 언급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큰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타카이치 수상도 납치 문제에 대해 의식이 매우 높고 나도 그 뜻에 따라 하루라도 빠른 납치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확실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면담 후 하지메 씨는 기자단에게 정부에는 납치된 한 사람 한 사람의 노인 상황을 빠짐없이 조사해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 제출된 서명 수가 누적 2천만 개를 넘은 데 대해 중학교 1학년 때 북조선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동생이자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인 요코타 타쿠야 씨는 부모 세대가 1997년에 가족회를 결성했을 때는 거리에서 큰 목소리로 서명을 부탁한다고 말해도 대부분이 멈춰서지 않았다며 그때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지원과 노력으로 2천만이라는 커다란 민의가 보여진 것은 우리에게는 감사할 따름이다. 북조선은 이러한 분노의 민의를 제대로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 이란과의 전투 종결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을 확실히 이행할 보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우리는 미국을 신용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해 양측의 불신감으로 인해 협상이 여전히 난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방문지인 중국에서 귀국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단의 취재응에 이란과의 협상에서 초점이 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활동의 중단 기간에 대해 20년만으로 충분하다면서도 다만 그들의 보증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해 이란이 농축활동 중단을 확실히 이행하는 보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또 농축 우라늄의 국외 이송에 대해서는 이란은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하지만 우리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들은 제거할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제거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서영경,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1과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하루상 하우스 입주자인 중국인 사진작가 미야와 아사쿠사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센소지절의 참배길인 나카미세 도우리에 있는 기념품 가게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0: 자, 그럼 제1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이 티셔츠 見て? 닌자って 書いてある. 아, 닌자!
3: いらっしゃいませ.
2: すみません. お守りはありますか?
3: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2: ダム? 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 お寺ですか? 行きましょ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먼저 미아가 탐에게 말합니다.
2: この T셔츠 見て.
0: 이 티셔츠 봐.
2: 닌자って 書いてある.
0: 닌자라고 쓰여 있어.
1: 티셔츠를 본 탐이 말합니다.
2: 아, 닌자!
0: 우와, 닌자!
1: 두 사람에게 점원이 말을 겁니다.
3: 이라샤이마세.
0: 어서 오세요.
1: 탐이 묻습니다.
2: 스미마센. 오마모리와 아리마스카?
0: 저기요, 부적은 있어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저또 거기는 아리마센네.
0: 저 여기에는 없는데요.
1: 미아가 탐에게 말합니다.
2: 탐, 오마모리와 오테라니 아리요?
0: 탐, 부적은 절에 있어.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2: 오테라 데스카?
0: 절이요?
1: 이번엔 미아가 탐에게 권합니다.
2: 이키마쇼.
0: 가요.
1: 장 선생님, 일본의 부적이란 어떤 거예요?
0: 부적은요, 일반적으로 신사나 절에서 파는 건데요. 부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거나 재앙에서 지켜준다고 여겨지고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この T셔츠 見て? 닌자って 書いてある. 아, 닌자!
3: いらっしゃいませ.
2: すみません. お守りはありますか?
3: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2: ダム? 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 お寺ですか? 行きましょ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부적은 있어요?
2: お守りはありますか?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오마모리는
0: 부적, 그 뒤에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4: 아리마스는
0: 동사,
4: 아르,
0: 있다의 마스형이죠. 문장 끝에 까

0: 을 붙이면 의문문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볼 때는 자기가 원하는 물건에 조사와를 붙이고 이어서
1: 아리마스까?
0: 라고 말하면 됩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아리마스까? 오마모리와 아리마스까?
2: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관광 안내소에서의 대화입니다.
3: すみません. 지수와 아리마스까?
4: はい, こちら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관광객이 묻습니다.
3: すみません. 지수와 아리마스까?
2: 저기요, 지도는 있어요?
0: 뭔가 질문할 때는 처음에 저기요,
1: 스미마셍
0: 이라고 먼저 말하죠.
1: 지즈는
0: 지도입니다. 담당 직원이 대답합니다.
4: 하이, こちらです.
2: 네, 여기요.
0: 만일 지도가 없을 경우에는 없어요,
1: 아리마셍
0: 이라고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1: 조또
0: 라고 애매하게 대답하거나 죄송합니다,
1: 스미마셍
0: 이라고 사과하는 경우가 많죠.
2: 네, 그럼 따라해 보시죠.
1: 지수와 아리마스까? 스미마셍, 지수와 아리마스까?
0: 그럼 여러분도 기념품 가게에서 점원에게 물어보세요. 부채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부채는
1: 센스, 센스입니다.
0: 스미마셍을 붙여서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4: 스미마셍, 센스와 아리마스까? 스미마셍, 센스와 아리마스까?
0: 다음으로 닌자 티셔츠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티셔츠는
1: 티셔츠입니다.
0: 닌자노 티셔츠는 조사 노를 사용해서
1: 닌자노 티셔츠, 닌자노 티셔츠라고
0: 합니다. 자, 말해보세요.
3: 스미마셍, 닌자노 티셔츠와 아리마스까? 스미마셍, 닌자노 티셔츠와 아리마스까?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대화 중에서 점원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이라샤이마세.
0: 이라샤이마세는 어서 오세요라는 뜻입니다. 가게나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점원이 처음에 하는 인사말이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この T-シャツ 見て? 닌자って 書いてある. 아, 닌자!
5: いらっしゃいませ.
6: すみません. お守りはありますか?
7: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6: ダム? 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 お寺ですか? 行きましょう. 트래블 가이드.
2: 미아의 여행 안내입니다. 오늘은 대화에 나온 인기 관광지 아사쿠사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0: 도쿄의 서민 동네에 있는 아사쿠사는 항상 많은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커다란 붉은 제등이 눈길을 끄는 가미다니모는 센소지절의 입구인데요. 절 경내 직전까지 활기에 넘치는 나카미세 도오리가 250m나 이어집니다.
2: 네, 가게들이 아주 많이 있겠네요.
0: 네, 참배길 양쪽에는 기념품 가게와 과자 가게 등 많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나카미세 도리의 안쪽으로는 센소지절 본당이 있는데요. 따끈따끈한 수제 전병, 닌교야끼라고 불리는 팥소가 든 화가자나 티셔츠, 부채, 젓가락 등 갖가지 기념품을 팔고 있습니다.
2: 듣기만 해도 신나는데요.
0: 네. 나카미세 도리의 안쪽에는 센소지절 본당이 있는데요. 조금만 걸어가면 도쿄 스카이트리도 있어서 함께 관광하는 사람들도 많죠. 여러분도 꼭 한번 산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2: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